면 뭐가 딱그 미니 파일이나 후워요. 오케이. 말로 나코니. 그 말랑 파게 이키야 오 하온니 아야나 히키야 페미히 팔로 투 센투리 오로 투 인도 콜로 파톤 에시 스포이스리아나 타오 타이나 오톤가 에 그에 말랑 파게 이키야 하온니 네 파하오 쿠야 에 호아 오 세그리탈리 라히 아 에시 스포이스리아나 타오 타이나 오톤가 에 그리고 타 말랑아 고 아이오엠마 아디올라